0: singing to one about Kung Kanzo. Dada Chi Chi single to be let in the ne, Bajon Lung Chin Yin Chin Likong, Kamki Lung Chinja, Nada Ni Jubi Hulam Shibi let in it. Deringa let in on Dindi Hibi Kundrena, Bajon Yigazi Jung Chair, Nam Ling Zong, Ogan Jonam Lene, Hing Bi Chili Namli Kanga, Ging Kurwa, Ogalai. Ogalana, Yigazi Jung Chair, Nam Ling Zong, Aratang Yanga Moyin Shi. This simpy Lodina. Kongi Gangal Doma, Chisi Shede, Tabja Judong Goni, Rangin Jomjinka Lambi Todo Shetobara, Sheyabashe. Deyang, Shalunin Dong Juyelor, Ogalaji. Ogan Junum, Lenu Hingbi Chili Nyali Kanghi, Zubatang, Nyamli Kantina, Konga Lo Domi Ringa, Bizunja Junji Hingba, Gunja Hisalre. Deji, Shalunin Dong Judunor, Tsunda Zuhin, Lo Der Ubi Duchem, Nga Nichi Shede, Rangnu Gayuji, Kongsor Pienba Junyabashe. Kajunda, Rangar Zambi Luso, Lodang Garji, Sem So Hiba Nangyi. Shalunin Dong Jogolor, Kajin Shinbi, Du Zangja Dang Ajudang, Nina Nyodobja, Genja Yabamazi. Di Treja, Du Zang Sunji Sojila, Rimi Toni, Nina Ga Sun Jebadang. Lo Jima, Jibu Mindu, Chongri Gongci Nangyi, Nyodro Shaju, Genlin Shiyoshe. Dada Nyamli Kanga, Tuanzi Chakungso, Nina Dang, Shua Ji Yuela. Dada Ne, Tsozi Tozi, Mi, Yidong Nijia Yenja Sajir Shibi, Rinjalja, Yuzo Hyata Yimbashe. Derin, Bajong Longchi Nyingchin Likong Kamki Longchinja, Nga Dang Ngi Jubi Hulam Shibi Lechinang, Oga Nrunum Lene, Yingbi Chili Nyamli Kanga Nginkruwa, Oga La Dinji Yute, Kongga Nyamli Kandang, Di Tuanzi, Xiang Lapu Nina Zambi Goni, Kada Hyu Yubi, Chiji Senba, Gasusha.
1: This is again Okala Kungasa.
2: Kungasa.
1: That's a Kotulia, and Namling Zonga, Karagi, the sort of Nitty, now big chick. The Namle Kazuris, the Kotuchua, again the Chamai Kerala Chandis Rosam.
2: Yes,
1: and Kara, Gayatoma, the new modern Dishana.
2: Yes, the digital and the PU sheet, Nimins or Ratasha.
1: I was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2: 고지 성강이나 이제 이제 마르마르 관조 폐결도 켜 용을 이제 이제 마르마르 돌아올 때 다티 인디츠네 즉 나랑 게 섬이분에 다직 양아 내가 현다 지에서 진내 랑게 관조 폐결 동에 나 지 된다 지요다 니네 즉 뭔가 들으라 해서 나라 다직 이제 힘이 된다이나 다직 이제 돈에 즉 먼저 켜 용을 즉 즉 용법 뜻에서 소위 이제 고사 들 이제 신으로 전화서 말했음 니네 이제 전 피곤해 가라 마다 Logari, she gets it, Puku, Saneca, Chazan, Lesser, no, Casacalic, Tomregonic, Naran, Chick the Hero, Chick, Casacalic, Nimsix, and that, Chick Nidus, and Chick, Chickala, Tuja Chincheta, Tomato, the Senator, Music, Casacalera. She lay tense, and the Tamil, much like the inner tina and touching Naranga, Chandang, and that, Chick Tigger, Naran, the remains of the Tesco American, Luchungi, and she told Tin di sana ta cik kasakala cik tua teh si di sana mizu logari no jangsiri no kasakanera ne nak buat cik ni di zambari ni di kenyang tenze mangguji ni di tuan sih ni di tu ta tin di sana ni mang orang ke tunjuk tu mesti dong lagi na garap tu tu hiusu si di sana cik tunggu ke pinju ke jinang lagi na tu chongzai nari ne nak buat tap sih ni mang tin di kasakala ta cik
1: lucu tu lucu tu
2: real lucu tin di sana ta tigo orang That is, and you are under test so chill in a man of Naranga Ming Kunun Zamji, which is a tuning to Sigan Hill.
1: Somebody Tariag digital, but under Ganakira, there's a lot of the lady Junzi in Mavis.
2: What it is, really, 나라 식생 그들 가서 책생 등님 아직 승구도 맞은 제가 되지.
1: 나서
2: 누가 나 현재 현재 진짜 지어서 다 디디 표정 맞은 것은 다 같이 다 진짜 제가 디그 배대 쓴 등님 아직 가서 다
1: 다들 그런 담도 도마지 내나 잠바 냠레 가서 다들 샹 협의 내나 잠바 봐.
2: 리리리
1: 도마지 이야기 삼노래디
2: 对呀，对，那前面。啊，对，那前面嘞。对，托马他们娘们来看的，速度低呢，对不对？对，所以的，格拉提里嘞，你懂，就是多的嘞。嗯。当然说，那朱大伯的，你懂，就是多的嘞。嗯。你懂，就是多了，他娘们来看的，做罗些，他那个蓝山做钱的高。就是娘们来看，速度，就是那个高点嘛。对，那个高点。啊，那个高点。他是卡的低级。 穷穷罗是打的，明早罗咪是，今儿么罗是提起来，咪是那个些东，这个这个些天热罗是注意。你当就是罗了做呢，但你当中央罗了，大家压个人咪是，你个压个人咪是个，你从大有罗嘞。
1: 我是吧？
2: 是压头个钱，提起来你当就丢罗，我也是嘛，你住的久了。
1: 那是。
2: 从大的。
1: 那是，对对，他的那那不比他的孙子的，也到差不多。
2: 嗯，对对对，对对对，他的大别个啦，养的。 从大的你说呢，你那培育苦力是那种，出来打，当然的了。
1: 打，
2: 养这打打这个，可能他不读高中的，你都就读了嘞。从大的情况下，嗯，对，听得出来，他的确就是呢，他的那那不打，搞不听你，怎么搞不听我可能呢，听你怕打嘞，千万考虑上今年他听声帮助培养的对，教育我们是说是，说不了打击的，这说是，考试了打击的，嗯，说不了，我得当过的，那么肯定给干部提的就是呢，他那那个呢。 当然了，这新兵的有哪吒的这个，包括哪吒的这个，听这里蒙古这里平民的这些优势的，的确就是呢。他这我是林北那个的，那的个的哈，他没有吃完，说的些的是呢。我让这个新闻里的这些的，他那看见那林北些的，但是熊猫说，今年不让给八九培养的，这里你呢，蒙族了，说说几个怎么样的，种族教育的这个，哦，蒙古的蒙族的，他那让给这个那个的钱呢。
1: 嗯，
2: 听这凶声啦，蒙族的独立的搭起来，俺来冲来到边头哎，听这些呢，蒙族教育里那的，干过了这，用过了这些东西，行了噻。
1: 对对对。
2: 他这行了这趟下下年了，主干部他们那站那个到那，可你怕他干嘛呢？害怕他开始有个月生，我们几个有个月，主可能早上啦，他早把干嘛呢？下那天生，那那个月早把了干嘛了？我们主要装的这个月嘞，对，嗯，咱把那部的下下来，我们主要装的这个都第一个啥？咱把干部下来，我们他。
1: 企业面，
2: 第二没有了，跟你来吧，大部分人都来。
1: 对，
2: 注意呢，提升度来了。对对对。你这些，他当然他，我让怕老些，创作有人讲，你上线，他你嘛，我做领导领导前呢，就得做，就得做，他提升创业讲前呢，别得的空大，得是多了，得东西就没。那当然。你这里都是，他今年可有人用起些？多
1: 了。
2: 他你啥了？提升多了？他你那里可我做东西就啥东西，提升前能干哟，你这得就就能干嘛用啥来生？他创作有人讲，他我说大问题。
1: 对，马扎森那个，对对对，马他新的伊那唐布和马扎这个肌肉，孙子的，他对没有肯定钱噻。这个呢，俺两个，他对俺两个人他钱噻，俺两个人，嗯，的钱孙子的做牛肉吃的噻。所以讲嘛，些东西是对了，牛肉，东西是孙子的，孙子的，嗯，那就做对钱了，养殖县的牛肉。
2: 啊，养殖县的养那那个的特别的，就搞了哈斯巴拉。那是，对吧？
1: 对，
2: 江浙县的牛，天天到他这个说是东北那里那里，我妈没做养卡起来的，所以都牛肉多。
1: 啊，
2: 你也得。
1: 啊，那对你们就这点儿。
2: 对对对，第一个节奏就牛起来，对不对？他第一个二月清晨，你去咋接了嘛？各种节气，所以他妈也得钱。啊嘞，啥大钱大米？他这民忙做的牛肉也是说那米，起码是用那啥子大家老多企业跟我们没用的。我的。忙做的伢来穷逼了。
1: 对对对，
2: 他们。那人家人为的穷逼穷了，人家苦也来钱，对不对？
1: 听这些牛一个，他
2: 个牛一些，就忙做了嘛，这些他们真家庭的就这些了，今年也是在接的呢。
1: 啊，那是那是。
2: 他听到了嘛，他说了嘛，也是他，他听大外地，他忙做他们那个装饰地道，杨可是更加要了。
1: 啊，对的。
2: 他听俺两个做，俺们两个人有意思。你懂，就接了多少这些，你懂就够了了。嗯，他俺两个的，现在的节奏你都接，忙做了嘛，我这家听到了。
1: 那是，给他们家的老姐妹的就。
2: 全部都全部都没，肯定。哎，全部的，全部给套那一呢，嗯，他这卡斯卡勒的，可有卡斯过他，没得嘛，说那开路没得，是的，是个啦，就开路没啥事，那个就民间的啥，啥个强啥子不晓得了。他说了，主的村落的呀，有不得个，没个秘密，他只有个秘密，下意识那个的，主的那个的村落人种做养药了，没到那个人卡斯，他村落个也，他用个没得了。
1: 他
2: 尼玛，这些都是主要全部都是民营药了噻，听着很注意，可能他这些都是要开农，像那他首先去开始还把这个就，启动年纪，那个这些东西，他听到了大半夜的，主的民间那么大，这些都是呢，啥个的养不起来，他嗯，处理干部开始搞他这个。 이내 막 그리지르요.
1: 다다르.
2: 뭐 딘데 이선 디가도리.
1: 계약이 되르고.
2: 젤리젤리 가라.
1: 처벌했죠.
2: 젤리. 때문에 딘데 중에서 때문에 향지 정부 준비를 되게 우리도와 세고 배치식 센터 베미스가니 감을 용서를 했지마. 이때 종소 코랑 내가 또 답이 지금 감을 용서를 했을 때 딘데 전에 다지 우리나 만보지 배치 딘데 전에 때문에 니동 니실로 거래야 제용 거랑 다지 종소 제용 거랑 내가 또 답이 얘기 지금
1: 공사
2: 안승배지라 갈래 가볼 가서로 믿고 갈라. 여기 찾게 팀이 당고랑 뒤 찾게 되면 이제 그래서 노하게 시계지 노하 공사를 노 가서 갈래 모신 분들 저 가서 공사님 저 자세 부지 달로 확실히 치세요. 그래서 정제는 게 텐세 밑에 내 밑에 답이 또 이날에 정세 돈을 갖다 강아도 세티리 전. 이번에 이동이 휴지지 그것들 계산으로 소나미 신 공사지 또 다시 해야
1: 돼.
2: 공사 심어지도 미리 다시 기내 텐세 밑에. 어 디능을 지금 냠내 세제.
1: 아.
2: 그리고 종사들아. 다 코즈미 락기도 굉장히 되는 미. 다 군수 좀 드려도 봐네. 코즈에 다 들어오기 쓰리. 잠바데 디멘베 잠바. 다 잠마다서
1: 소소서.
2: 야나 세고 무지기 말아 뒤에. 사실 가만 무지기 땅 줄이. 예.
1: 다 뒤에 그래 야 뭐라.
2: 리리. 다 디능 내 말한 게 저 쓰고 한 년이 계속 나오지 않았대. 소소를 치산서 하자 뒤에 거기 죽지면 거기 힘 모를 때 가서 다 조성 피스 미시면 망소 다 뒤에 그래도 하 조사 용이지.
1: 가서.
0: 아마솔레지 대지 공기 내나 잠비 수연료를 시바다 요마처 나미 내나 잠비 수연데 냐차 시여미라 다입시디 답리바히라 뒤창가 히지 내나 잠비 수연녀를 여바시 대지 참마르 농어 유리 된비 랑일자 내나 잠바디 냠바 하소다 마냥 공필 용치 초지 토지 미 예돈 니자 연제 사자서 라리앙 남린 내나 잠바디 답디 내나 뷰 잠바르 선휴 폐화 시야바체
1: 나 토마탄데디 드랑기탄디 선자디 더버 자 네나부
2: 릴릴릴
1: 안 디직 라타잔디 사바위네 토그르도가
2: 릴릴릴
1: 릴릴직 티 아이오사야기데 심제 정이다
2: 지금은 심제 정이다 스다서 다 당구야 다 내가도 잠잠네 직 다시 내가도 쳇단지 디디 무중은 것도 중심은 됐디 다시 가서 근데 니마 담배 좀 하네
1: 그래서
2: 로사원 선아 담사당을 내서 아 디제 당을 뚫으라고 때문에 다 제 저거라 뜻 있는 게 내나 스타다 향 세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도 다 뭔가 그런 되네 이야기 개용 지민 거라 향 세부스 세부스 다 된다 세비 내나 다 시골 말에 선주지나 그래 내는 내나 세지 아 이제
1: 진짜 차
2: 원래 진짜 차 이야기 그때 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내는 거랑 게 이제 남산 더거지 전당 지나 근데 말에 내가 티니 내가 티셔서 휴로 길길이로 미립 심에 동에 있어 말에
1: 자야지
2: 이게 좀 티티스네
1: 스타트한테 그러게 숨이 못 알로고 너도 주주지 그 콜이야 근데 이제 다 상기 얘기 들어 가지고 내가 잡다 답이야 그때 되게 다 지금 로디도 되도 내내 바깥에 체제 근데 다 티라게 야 돼야 이제 그래서 우리 진내의 마냥 고베다 냐발라스 주주 양자 그래서 우리 내가 잡다 즉 최소도 맞아 네 양자 야 써도 와
2: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한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你这个人是
1: 行政工作的这个地址
2: 아,
1: 다
2: 那就是这部分是吧？这就是这个。也有的，肯定说是，他的考虑起来是什么东西的？那么你来来，你那咱们有的时候就好好过，我那天在做。类似类似。那你他那这，他那个公司说，你那咱们的，他的算的，他们的就，他处理的，做的，处理是。这就是。他第一，你要这个，那么你，他的他不给你那咱们就好了。这就是。这里也可能给养起，没事给开始考虑呢。他，对了，干了，提起多少？他那那不对了，想想那那些干了，如果让卡斯个他，他上一个人对不对？
1: 他平时生意忙过去以后呢，他的钱多钱，你这都认清了，都是了，什么钱你这这么多要了，噶啦，嗯，同学的钱呢，噶啦，可能先给可能给了人，他就嗯，到底他怕卡是过来，去帮那个帮些，干嘛把钱借这些出的钱呢？那可能包括可能卡是他或者嗯，差异呢，钱钱够有差当时的，对吧？有，挺明显可能有这个啦，他特别的卡是过来，你说不了的，他便宜的是多的呢。
2: 我也是让给别的卡子，他别的蛮想给听别人说，
1: 是吧？
2: 这里听这张道理，他们进攻的就拿啥的去破，拿啥的听这里，他们有的时候的，我也是让给人听这个，别的让人，行商业可能给别的个了，就。你看你在那直接投牛嘛？投牛可能没来个。对对对对。他等这些投入，但这些过去的他们帮这些学生，他们一路从这个里面就接他们那个去路去的，去的这些大峡谷了，你看这个。
1: 你看我认识，跟着我来的，你看我认识我的事情。我认识谁说的，谁说的，是看这个。那车还打油的，是不是？看这个。对对对，油没叫人，你这内就打不晓得，你车老子这，纯粹说是他们那生产的。对对对，听这人对了。他油没你这打算，听这人对了。他不，他就是他说被没事过来了，他们让行商业过来给他提车了，给他。他主干部就说没事过来，你主干部没空。
2: 就是没有打的车上，那个可是嘞，看过了，村道局也是干么了？
1: 是吧？
2: 他等到这次住哪个村道是？可能具体的晚上村道的局也提了个这些东西。
1: 对了，就他那个别的些事了，真的开个了。
3: 哦，他的可能卡是个，他人均给错，他没到一年没到半年下雨的时候，可能村道的推都推都了，村道的又要了。他那个心，他可能那住塘不一样，嗯，塘不得的时候，他不当个可能卡是独家不到的下下江是对不对？我看了一个呀，你们家的时候，他人心给可能住了。
1: 그
2: 사바 타사 티르네 이야기했어도 다 오런지 지 정수 티라는 거 이해스나리 다 정수 야 타사 타사 타사 타사 마사 티바다로 이나리 알람마서 에트크니 해봐 잠하는 기억이래 뒤 천다 그런 기억이 그런 거
1: 아
2: 당연히 뭐 인터티 가서 촘레가나 회사 되고 뭐 타밀마 밀 포자 신의 미스 비 문지 신의 세네 즈미 잠만하고 두발에
1: 그래
2: 티밀마 다 뒤 잠바데 큰기나 그런 게 감오신 시에즈 뜻이 좀 와서 리싱 내나 좀 봐서 이들 다 리싱 뜻이 리게 참 기다 지금 그거 좀 알다리 추마 냄주 고기 있어서 그렇다 지금 근데 잡아다 내 이름이 희식기 수당사면 리싱 내나 좀 봐서 이제 굉장히 리싱 내나 좀 봐서 이제 계속 가이다 사실 당연히 서서 능글에 뒤 다시 한이 들 당연히 님이 희식시 되네 왜 사람 계속 요 탁절한 뒤에 있다 그러게
0: 오갈아지 투서 Xingyor Tuenzi Teta Na Limi Jia Zajia Xiata Yinbi Xingyor Tuenzi Jia Maung La Ngarwi Weidong Dienbi Lanbu Xing Duebi Senhyu Da Bar Nyang Maanyong Kongka Rewa Dar Du Da Da Bejong Ni Tuenbi Xingro Bi Tuenzi Maangbu Xing La Jia Qin Zishue Bi Ngaju Topji Yue La Dewi Gongrim Ni Jiang Xingro Bi Tuenzi Peji Dongqi Maangpien Siju Jiang Rab Dang Rinpa Duenang Yue Singi Zhubu Na Ba Dering Bejong Longqing Nianqing Leikong Kamke Longqing Jia Nga Dang Ngi Ju Bi Xulam Xie Bi Le Zin Na Oga Nzunum Le Nu Xing Bi Qi Li Nyam Li Kang Ge Ngin Ko Wa Oga La Ding Zin Xu Di Kong Ge Nyam Li Kang Dang Di Yi Tuan Zi Xiang La Pu Nena Zang Bi Guo Ni Ka Da Xie Yin Yue Bi Qi Ji Min Tu Di Sin Ba Ga Si Xe
1: Asi, Tanda Tong Ma Kya Nga Nyam Li Kang Di Zu Jia Ni Jik Kong Li Kya Nga Song Song Ni 다 용법 위원은 먼저 자장로 패버리 쓰러 계속 겨울하는 나는 미글 간에
2: 겨울하는
1: 아니 선나 드제 드제 단다 지라게 냠네 간수도 아직 너무 계란 따다로 근데 내가
2: 너무 당고들은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전 진지로 봐 내가 팀 맞춘디 총총중 말이 님기 좀 시기 가서 다 뒤 베개리 돈에 근데 좋습니다 근데 님이 당고 누구를 제기를 했을 때 님이 계속 되게 시연이요 당고고 간하는 거는 게 내가 시티 있는 당고도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지어 지금 남녀대 선하는 삼루당 제대는 저도 같이 삼루당 제니 폐기로 증을 전에 폐기 증을 깔래 가고 늘 증을다 고마 다 가서 그래 연구 정신은 연구 증을 다 이해해요 그러나
1: 진짜
2: 진짜 그러지 또 진짜 저 지금 하는 게 지금 심지어 지금 되네 나랑 게 다 지켜서 지세스나 근데 또 못 받치면 된 얘기는 좀 자셔서 두 전일을 요라
1: 맞아 맞아
2: 무슨라 게 저다 티타가 니린디 내가 지진이 되지고 근데 근데 전에가 요서 지금 되잖아요. 어, 계절을 뒤셔. 그것도 내가 선 가이나 딱 제 자리신 하. 다 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가 찍잖아. 이 영화 거랑 모르겠어. 내가 하 다 경에 이제 니 맞지 결혼을 했대. 저 저게 기대 지금 그랬어. 정말 돈에 이 가이나 기대 지금 길이. 내 선생님이 되게 얘기는 들리는 내 그런 남서라고 하는 유저로 가라. 다 티인디스는 뒤 돈이 있는 것 같아. 원장 스리미니. 소소 저러고 가라. 다 티인디스는 망설이 있어서 둘나 못 답이 했대. 두카보디 티니 파탈 내가 쳤던 차이에서 이제다 디나네 간제 어 개발 중수는 멍석이나 내가 다 지금 신뢰 지가지 있었나를 쓰는 게 나지 가서 그래 숨쉬기도 막 선들이야 다 지금 되게 간제 이게 무슨 뭐란 게 대해서 말했다 뭐 근데 제가 선 제마 유고 티티스는 어제 나 했대 니들 지어서 얘기 지금
1: 저한테 내가
2: 건데 티티스는 알아 대체 저지 싫어
1: 다 저라 냠버를 했는데 지 직단 내나 잡아도 다 로다 또 걸어 봐
2: 냠버
1: 따로 멍석 그 자리시나
2: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답 답디디 답 전에디 가서 봐라 다 저 망보 지내네 유튜브 트위에디 디네 소소 텐센 나 휴치 머리 잡이라 시 동네 있나 미드디 이나르 디 마샤 걸게 디카라 무티니란
1: 다나 무르 쓰기는 그제스
2: 어 무르르 제나 갈라 다디 자만 뒹진네 뒹진겹추 예자 다 차글링 예자 등기도 아 틱제 마다 소리네 타야 막경에 주네 주기에 봐라 다 건너서 뒤는에 다 김생수수 양 힘내 쳤다는 거. 사실 지금 이 날에 양 미스스 내가 쳤다는 게 개바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어린들이 무슨 우진에서 배치 뒤 이날에 다 전방 민주 득세진에 호세나를 항상 다시. 다 사실 민주와 민주 유스티스. 다 중간부터 담아서 더 가지게 전방 비밀을 둘이 신다도 맨날 그때 항상 양 배치를 하는 거. 다른 다들은 하는 게 즉 다른 정다들이 이날에 다 강가스 잡이. 강가스에 강이선 대지수. 원래 강가스에 대지수 능거디 보던 전부 강가스에 열어.
1: 오, 딱딱 딱딱 전부 강가.
2: 그진 경진들이 열어.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이제 강가스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소소히 이제 다들 유민
2: 真的，他们说，天然跟那植物，但是芒草长得的速度快了，第二就是讲芒草了，它给养殖，天然的植物，你买的都能看到的植物了。你的黑巴都是那，它的主干部的那部的巴的，我们吃的芒草果，第一把那个芽，它是它，把那点给加麦糖，加麦粒儿干的，它的加麦干的，加麦是这个牛油果干，真的是他们，我们吃的芒草果是的是呢，牛油色的。
1: 他过中年刚来，咱们东家他就认真的写的是呢。
2: 他的学历用不着去，老认真干了，说是这个老师当年是给他，伊那里。是的。我那边也同样个咯，给他，他也三年级的写，我来给他。对对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对对。平常平时当然。对 모자 숨지기였으나 그 나보다 고모 숨대 모자 찍 모자 니 고모 숨 다 찍 근데 숨서 이르지
1: 아 네. 다 간다부터 저랑 그 뒤에 나 잡아서 돌아
2: 눈이
1: 뒤에 파 진속에 세시 저거 딱 근데 실례나
2: 다 드린 가서 저는 다 달로 놓으셔는 님이 좀 다 레지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라내도 바르게
1: 네 네 소소해서
2: 그래 대설이 있으나로 달로
1: 아,
2: 세부카고 텐자니를 좀 좋아서 여러분들 보다 대소를 꼭 정으로 시스 모전인데 거기서 소소 개개는 주변인 특징 어 동기나 동기 사자 가살이니 강발레미 되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뒤뒤 레미 되어 뒤로 시에도 근데 이제 하소 무엇이든 자자다 꼭 이제 이제 저서 텐자니를 지어 정으로 시스 정으로 시로 시스로 시로 시스 뒤로 이제 하소 그 전에 또 주고대 원래서 시기지 근데 가사가를 잡아든 뇌에 여세 굉장히 되지
1: 안에 로다게 탄다직 잠베

0: 현재 지금 봐.
1: 네네네.
0: 뒤다 파 진정하게 처시든 양지 해봐라 좀 그거 양지 총나서 양지 하마로 늘려서.
1: 어, 다 그날로 네 가서 거래. 선반이 형이니 참아지 얘기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바 믿고. 아. 야면 망고 있어요. 차 살아챘.
0: 답이야.
1: 아니. 에, 다 뒤 잡아 소리 좀 들어.
0: 뒤
1: 소스 처바 믿고 지금 망고 증내서. 소여차. 뒤 소여차서나 잡아 지금은 다 닌게 남았어 그러지.
0: 답이야. 답이야.
1: 좋아래.
0: 네.
1: 닌이 뒤에서는 랑게 내려 밑 제주에 지금 요가리 이날은 뒤 저도 아쉬워했어. 자지 되네.
0: 답이야.
1: 다직 얘기기로 하네.
0: 어,
1: 원사랑 얘기서는 총털 얘기기로 하네.
0: 답답해.
1: 다 그런 띡띡띡 가서 망고라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띡띡 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0: 그래서
1: 자서는 또야. 잠깐 까보니는 마고 계산 중중다 아직 이제 얘기서는 양고 잠깐 여야 뒤도 뒤 하수 종예나 가이나 대세 더네. 양도에 휴치에 지다. 지지. 잠깐 나고 내는 찍네 믹사 하만 거 같지. 미만 거지.
0: 그래.
1: 그래 경제 대전 잠바 너무 중요한 요로 쓰는 대체 가사칼에 같이 캐버러네. 더 가사다 니콘들 이날을 마음으로 프로젝트 이제 뒤돌아. 더 그래 단다 대체 한다 잠바 되는 것이 더 나란 게 단다 전 잠바 되는 것이 밑에 이날을 다 한다 두고 신아 다 지금 로터 그런 다 딜리트한 이유가 나 맞아로 그런 대체 시릭스 얘기
0: 신아
1: 좀 달다 다 대체는 휴그로 잠바 찍어 매를 넘는 게 된세 잡아 되지 되는 밑에 믹스잖아 단을 소소 두고 두고 로터를 땅 디지 라사테스 장티존나 슈그루 트루고 디 랑종디 쿠기 탈로 같이면 되는 요래 담으래 요라 대세체 양니지체 지마 라자디 라치 지기지기 라치기지기 라치잖아요 대대하 긴지스게
0: 되게
1: 무티니
0: 체체 말로
1: 체기 말로 하는
0: 거지
1: 그 딘데체니
0: 예스
1: 레미세 디 터치
0: 사데 마오베 사시세
1: 레르지
0: 레세
2: 레틴디 상괴바타 존디 흉킨 체링 된럽 Nianzhuandang Zhapa Dikzo Xiongkin Lozang Hirab Xiexie Qingguo Nangkin Pabutunzha Lajiri Da Tsuma Ciri
3: Duser Sanjur
4: Duser Sanjur
5: Senga Nambatsu Hiamla Duser Sanjur Hujin Sole Tang Chati Jian Buso Tsenpa Hi Lango Tongzi Zardu Changgu Tang Hibi Chota Shajor Mene Samcha Dunan Charsin Chamde Ngome Langchu Gar Mechoba Tang Tezai Chargi Ju Mechobe Denpepsi Yubashi Dokan Tang Hyangchong Zugju Bu Dumzi Changhe Sarkyu Lakingna Dilu Jinda Tangbo Ne Gubay Par Jeyongji Niju Kangba Chato Nyochung Jachong Mingut Chukchi Jikdong Dunja Hibji Hachor Simbate Tunchong Bale Jaja Jotang Changjo Dun Parwa Tang 提出, Beijing to Dawa Tambo ne Gubei Par, Niju Kamba Tsong Dixi, Niwe Longe Nanki, Tokyo Simatang, Shanghai Yi Niju Kamba Chato, Kenjo Chizi, Dawa Dun Duma, Niju Sumdong Le Geyubashi, Sangubi, Chumra Tatum Jijab Juni, Hito Shibar Hina, The Lu Jinda Jibar, Jungo Keleji, Yidong Tongchang, Jada Chukju Rakzai Tang, Changjo Song Ni Simate, Jinda Dumbali, Jachi Ni, Nin Tang, Changjo Hinga, Paratang, Jayongji, Keleji, Yidong Chuzi, Panong. Sojun Lerai Tang Jimjui Jinjan, Zunya Tang Jagzi Lerai, Tihin Dipson Tang Zizong Lerai Jiji, Tongzhang Dawa Koma Le Parnon Jokpo Xiongyubashi. Lopso Bu, Jizhe Junyi Bejian Tu Gugan La, Metab Rinnu Ji Changzi Jongda Jene, Gugan Peche Dene Ji Jongda Dip Rinba Shiba Ju. Metab Rinnu Changzi Chigui Tang, Metab Rinnu Ji Lopjong Zu, Hibjong Chokba Sozo Ne, Gugan Chi Metab Rinnu Ji Ne, Lopji Chajor Rinba Xiongyubashi. 金大局被车滚内就在宁盘及其机甲康三角兄弟康勤组织级别你都你去在走路咱们重庆中人老杨黑白七个海南老杨头你有把他结果最好给改造又被重建起重建堂推门国际业那种给人类军事线的重建给黑白了平均六种七级别就动作而美的中人七个日本人把别的中期重建起我都你们来了跟你当有把事 这些就在你广州村队甲甲的协助被天堂部人东前人在吃牛血镇啊几千的军心不堂明暗镇港前人在温战堂这些过冬所及拆债来通推荐的背景有甲堂部人东托温东所准确就当作而没不堂人东前家穷命我出趁阿平安你心就不堂此就按你我送过促进不是这些就你阿日瓦新庄密色区堂因其隆重可是 Athens, Germany, Berlin, Australia, Sinisok, Saja Mambon, Dunzom Shene, Palestine, Langak Tone, Jabjer Shepashi, Dunzom Shinga Manzoji, Esrene,

로마라 이민 혈대 코촌을 하이 기축당 히럽지 당신 투상유 저지 낭장용요담 무수히게 한저인든지 외동초와 히도 당원이나 한저라 친이 늦라히 마드는 포준고 로마 때다 코니 진지자 마인 가데 장야응의지히나 한저니 로레레라 론터심피 로마 가망히 유메 탄치 깨라 쳬빈 개바단 친르 힌죽 켄케바른 줄므스 하운드라 영왕구지 라하기 여반네 로드리 레조와티 까와 코르틀라니 로마 소숑 시비크 로펜타인 하운드인 타시 로마타 시초라 용수 코와 인히 나초 수장히가 원장아 추측타 교부 하운드리 로펜타다기 시초라 라킨치 시기 야여바 인히히초 등의장 대인인데 하운드 졸라 로킨치 로펜타가 준비 맘미팔랑요 대리장 로펜 카히라 노벨 샤가양 용유 Pena, dat teba ketan, kolo lubu sa, bus Nikola tan, subur genso yo patan, reyo yenzen tranche domci ta na, hanri gezo watan, lobdi naru yechla la nobel shaga tonyo. Hanri lopen teda ki tuen chong senpa yin hi hi cho. Yon chan, hanri la son na tazu uta tundar kayo lopen ta ki ngari yin mechun hemi ti hija tan yunuk sabala lojong na yeba tonyo. Kosola lojong shenduche husim den sewali kosu dutsu genzen shekhi bi tseyoche dutsu kunala shigi gaman hi ruton sonwari ki hi nazan. Haanri zola lopkenche duen chong minga, dutsu chi jami kiten to nga chola nanyang yankime.

0: 이때 펜준 이치 지수 치료 동화 타 니베 냠레 지게 치료 동화 미주 링네 비리 갸 치료 동화 제기 총리 지외 튜럽기 낭튼 균체 메파레 표숨 속소 동도 휴지 대난휴
1: 디글레 군에 베베 니츠 직접 소지 시진핑 키 계급지 링 주소수 제받다 정종 송급 그 멍시를 제바 정종 지링 나초 커습도 제베 정종 송급 사제 말라 강교 준대 투접은 신기 정종 경감 말하다 통근배 속자지 초대교라 송급차 교시 년도나유 시진핑기 경감 시배 공배 조직부 랑계기 카탕부 계급지능 조준 내툰라 유세 중재 토비유 중국 개주된배 계급지능 럼루 말라 시제 차내 초봤다 존내 사공기 정종 경감 말하기 뷰제 지뢰 수친바 유수수 개주된배 뉴리 댐병아 망도 조신유 한한 차구차나 계급지링토 전시민의 니두 调罗山日语 지가르기 차기 제공라 융의기 득십체유 调罗山日语 지가르니 전시민의 두윤 로숨 제대 득십체대 최니토비 의리 사바식지 한한 롭진 대무의직비의 붐람바 전제헌키 调罗山기 지가르 더뷰 루기 남의 천기 지신태리 경감코리오 렉수칭나 시내 디가라 차기 용기유 대단해 한한 서구차나 계급지능 조준다 송급례둔다 토배 중재응유라 한한기 경유너리 하장 표순초부 유배 춘다시경래 제주유 경감말하기 남아랑신다 딜링랑신 균두랑신지에 렉수동을 례둔라 직접수지 시진핑기 아바르 치숨도 투구로 섭시 능기유 니동이슈저지 류다와주바라 직접수지 시진핑기 중국응유수 증숨충구다 통제진보 창시하르기 덕시 한안기 차구차나 위산지부소 계급지링카당부 응수주바 겹자난유 시진핑기 중국 계급지링 주소수 체배 정중송교교기말라 용료를 준신여받다 체계체배 정중경감말라하다 캐두파배 정중진중교 오자르체배 정중슈샤 경유남아정신표송촉수기 사공제 계급지링말라나 조교인시송유 계급지능 쪽부터 중감기 파동 개진 시균치와다 주제창과 지용정신제기권의 송급다 라송은교로 청유 농아이린 계급지능카기 리준넉신다 초자체서제 시직전기 송급다 말아주리체대 초대유체유 라소다 미주와를 띵배 최고 도담춘진수와지 제답럽더진바 락렌다르베 사공기 중감멍시 균투 사댄도 친유 중회 추소 토조 시수 차배 증숨 충규 계급지링기 충규 자수뉴바 은세 퇴부 치료 침받다 머주 충구로 내배 마도 종도 치우 동자래 정중 진념 직자동은배 남바퇴유 증숨 충규 계급지링 토담주의 주량순바 류지샹키 증숨 충규 계급지링기 경감코리오 니리신 렉소조바띠 균 낙담다 자세 지교로서 라수주지 지세대 지링의조 나동감의 족주립둔 스인디 지주다 마주 저주제 신진례 슈르지기 상의추 뷰제 윤정징 니바다 대연기 뷰리 체시리 균종도 비어제주유 롱애징 첩중의리 송급태 로규령 신기 체계 종유 정숨 종규 주규 정부를 대 주 치둔 하장 바라 라소 종왔다 하나 짤럭링기 교조대 콜라시비 교조 균등한 파르베 짤럭링 교조 버식태의 교류유 통제 계급지링기 다두머 송외 통제 교조기 중감 조람되되 개용기 다두머 송외 통제 야자둔주연라 송용체유 통제 계급지링 산시 도담주기 주장순바 홍민위이 산시이 최조수 쓰주한다 간수니다 영구치받다 신진래 개배 냠제 꼬리행태 신진숨기 송용래둔기 댄자 자주직도 교류받다 사공래 개배 중감 파리감 죽숨준대 처진배리다 침진지교로 천십념규제 문교로 토비여제 송유 롱애징 중감 송교다 망조 렉주라 냠도 구이디 당유 계급지링카기 중감 송교기 머티 닌송치바다 첩지 중감 도담 송교다 중감 커습소지 제덥규니 망조 렁킴다 타 니사르 리슈 버바르 토비로 구지체대 사내디게 망조 칭아잠 계급지링기 중감 도담 송교바라 대주체유 위산 계급지링 후젠 동무 송교서지수 陈碧东尼, 能松我是赢了, 三年提个恰路对建议, 行不行讲的? 陈碧东尼, 能松我前呢, 如果松共也不切不赢呢, 俺做了苦有也不停着月别, 恰也不跌不脱不得, 俺做了重美用经验的觉呢, 偏得也学习热解决于。陈碧东尼, 중감 주종다 미드랑 중감 냠내기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 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도보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돌아기 시치이다. 형방 저러지 쳇들 갈리 가세 자그래.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 그 주지다. 엄마 그거. 다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촐라다나 오차이
4: 로전초부점유다 천안자 다다니 신빌린 첸티나 부종롱칭닌칭리콩 강기롱칭자 시빌라이 지빌린 첸디시 아지산존인 치지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첸린 첸년로
5: 시비 친절
6: 시비 친절

0: 네 망주 듄으레레 예 던초 세데 좀레 던존 게리시 그바체지 네서 나와시 초드토 무언토 제조브테 레레 임페지 돈주 티라 니도 제프로지 기제 뱅기 나우유 까고 같이다 자영 제 무언토 조브테 레레 초키 제 군도 주브라 롭조 나와시 초드토 제프로지 기제 뱅기 나우유 까고 같이 제 군도 롭조 달라 등잡시 그바타 자영 제 무언토 조브테 레레 제 초키 토 나우유 그브레 카 던초 네보세데 유럽 덧덤바다 응토 덴서 사주 준초세토 다유지 튜렌지 망이 띠인데 치디 튜렌지 코브르 제세 호타시 그바타 튜렌 튜지 세다 르교세니 튜렌 냠진 페진 로주 근데 삼메치 바타 그바 초녀진 코요 줌테 르규타 이제 중계니 튜렌지 체조 세와 밤주제 저저 르규 밤주제 망이 된다 제세데 제초릉로 드랍진제 표조 사바춘치 튜렌젠 튜지 듀어그베네서 나와시 초원도 다당 튜렌지 옌달 힘조 나와시
1: 내가 레코네 네지 베세 니드 랑조종 당위제 수제 후장성키 라자 칭화 럽젠 당위제 수치 중국 천대 강기 원시 초용제 바타 제제 나와시 후장성키 랑조종 당위 당시용 개차피네 초용제 바 부드페 바 가스 휴행 칭화 럽젠 라 니웨로 난토베 춤제라 이런 휴지탕 진화 롭젠치 유린 부지레동로 토거탕 잡변나와 토지제 휴바지 콩키 본종티니 다다 지자수 기진 핑기 부지레동 거라나웨 송기 개젠탕 티라자베 당키 보종제주 락다탕 통주 띵삽제네 딘린탕 콩비 젠강 탄자 돕지제제 통첸 헤르메니 제조링로 팅랍젠제 본종살바 준저 초용네 군데 동희 유지 송바탕 진화 롭젠치 나르히 보지 변조 당 지조 폐제 용절 잡절시니 총리부 탑주 념례제 총투 둔도도 초절 군대 당대 롭수 폐제 당 당랑 협유 힌덴바 소종 천재 서도 소지 티니 잡절 가만난데 본종 유런 대구 당 뷰다 콤비 동지태 취재 대외 토외 초수 군대 동토 힌덴바 당 로제 킨디저 차주 제와 유지 좀마시 초용기 진화 롭젠기 랑규지 제갑제 타주라 협규전네 남장 개전 조준탕 힌덴바 송종 천예 촘제 제조 창진 롭소 고주 링리 준지탕 폐제소 차봉초 준두 효자네 롭자탕 산네 냠레 띵사 비토 도녀지 촘제 대외 망와데네 후지 변절탕 제조 폐제 용절 람대 차주인기 좀바시 공회차탕 유정원 赵鹏지 이제라 효유바시
0: 중앙 님체래 공지 멈드 산조 체제 레버 체인 탄섭 거히 비나 까마 솜치지디 부우지 땅세 마다 니도 망초 제지 셈뉴 제드 제네 튠치 예 먹바탄 조도 예 효디압데 매제 체 탄섭 예 보송토 드랍 잡을 벼죠 유레 딩코다 뻬다 공퍼 용위 레치 사바 좀히 예철 띵 유바디 레버 체인 탄섭 거히 비나 태동 빨리 때 마섬 그비 담제 지디 부우쟁아 쫑쟁람 사피 토 요래 딘쿠 제망기 딘트 동아당 뷰다 공퍼친 투지 조라 지캄 문조 겐 종투송아 다들 마소케 탄삼 딘데 동아 제세데 지토르로 드랍진 제 뷰조 사파 준주 나바 사파 두여바시 리치남 랑초 지든 탄삼 코드 열 뷰조 게람 힌토 준제 세히바타 렌드 센서 지엔 튼지 제네 르디 타코치 뷰카타 드 동주 근데 동히바 다자 직관 냠드 제 침상 제라 송종 시지비 삽지시네 부득강 담르테 당부 등시 종초네 삼준 타서 삐도 로쇼 바당 탄삼 좀제 삐도 종초네 삼주 손삼 끌어 챕빈 짐테 종주 바 땡기 벼정서 탄삼 끌어 메치시게요 부마코 칸게 삼준 타서 삐도 로쇼게 천자장게 현대 제바죄 나주 nga gu ni so da kan de xue ba ji qu zhen mo zu bi xuan zai nian duan de zhu de qi suo le ke ro se xue ti ni mi zi bi tang jia duan qu se ji yan xi song ba ji ne yan tan zam ga dong kan ge luo du ba li chuo yi su suo guan yin se ban de jing zhe ma gen gan chi yan le nga zu ni bi me se da dam ni do pa da mang zu jian gan chi yan ye su suo bi niam de guan yin se ne nga zu tan zam do dam dang dang zai se bi gan zhe dang nim zhe tu ru dong ju ye 지면 낮추 냠표 접었세데 탄자여 보송주 연희 송바시 레치나 다동 버주 립지바다 히디바 망부 라라오 망보 그네 강조 삼터 페데 부우지 메카기 립지 망초 탄냠도 탄저 베탑시니 부우지 밤주다 제초 페지 용주 고쇼 쳔보지 바탕 中华民族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的中国人民 铁道列车呢，探测密闭宇宙中最那把啥把就把当，刚把装给扛了，扛在身里，即刻推人不接当。不然装给中村娘的帮助人拍卡接把接，我不谢谢。忙给职工组织呢，忙从六九三八当。咋趟托苏龙说完呢，前的推人班，忙做起推进作为前进，我为压的三八当。原本盘龙的苏不吃把西被他俩们家吃菜呢。唐三杰中山大街永久忙一点不点有，论这种玉米香，玉米种出手机当不说吧，是那么急。俺去玉米香个老早的月果，忙一只狗说了，就都钱不说话当。种出两百家吃生有几送不谁？刚把做官把种出当这部手机给那么急，俺做刚被老的下不话当，抓心不有。大家俺去娘们看的老国长也到什么叫辣子月把当。老人用把锅吃，一边人生就有几松把事。铁道列车呢，搭档三对半脚的背带，共不成为那把啥把，我不谢谢。但个吃了没他人能当，没人人能说，我都吞了，不断不感觉不爽呢。现在啥都揭开了，看见三头一朝的，让第三季节赶紧吃完当，吞了不接当呢，吞接接多。中国老几等了几节，不讲设备，列车装饰。前者三度接到票，人他没把钱又不是。北京人的前者开来还给李小通给，俺就全部人民间两个公婆关系多的，让地很久现在满眼人流来得绝，满眼半脚打三句正在半脚，两边不接当尤其送不是。拉新托斯克托达连康半脚三百九节王朝爷，俺就前者三度接团控两队当。三级三军团级一年不及团委员老子接了家的团来接了钱就把谁的团级女学生嘛接生的多片当有几送不离
1: 那个来讲呢那句别是南疆八位领导干你别托促销用食堂前来开杯再用我的片呢多些堂促热托娘的他们当去向写的前来堂团别个呢能够开始堂开工团结送奖健康店家送奖节，除去切莫上了海的，泡了片不糖，特聚点吧，绝对糖十多点不解决，养到那边去得罪忙不动的。普及解决节健康区别节托人做多糖，解决节健康店家送节点的东西，他当需当有不是。上奖节健康区别做多西边，再送日用别日糖，现在请店家来得还应别我呢。他等国政协别领导宋伯腾呢，结果的健康店家借用了什么党友呗？从而做那日有把糖，偏最玩着玩什么党友？促销公众处团员宣布，十多参加组宋家特别充值了些呢，初步十多可有了，运动作为团餐总把来有把糖。这道停车物健康让奖糖可有店家，那处空别姐姐打完十八点呢，趁热糖团别吃东西的。普及健康节健康区别套餐足够糖，中州糖那处空别用券，立券看了些有不是。中国可有趁热很久看起院长宣布全程军旗，通过我组初步杀到很久时间，那当来接报些就有不糖，大家年卡我报些就有。提点健康店家的金融能把糖、健康松浆糖来说，年卡存在健康区别特别节了，通奸戏剧厅呢，开心不热节送不谁。我的社区健康科学局局长李小兵去，前来开别认真认真，针对这类同中小台，卡就是不嫌你穷。我做健康麻辣来食堂糖，健康麻辣去南门人气糖，店铺人气节脱了东问题，他去当就没事，或者通过送至他们家社区人气送不谁。沙都健康黑边组都是别处，南边永道堂健康店家说了，开的久久没呢。台灯节领带托，台灯南疆八位参赛车东前，车东出去东呢，通工提到初步沙都健康松江区域图，啤酒托不写的。参赛前给女堂陪女去了当托，沙都健康松江区参赛前的脚空洞看了些不是。 中国陈立康区别不成的日马汤诺泽汤可有行教所以六十七亩外苏邦城给年干国总体三大直接

0: 新年祝福能把公康走。大大七级新国村比来亲的呢，北京龙庆年庆里空，康给龙庆家，俺当俺就比修那么些比来亲的。带领个来亲人，顶着一比，跟着呢，北京一个在中间，南岭中，欧甘着那么来呢，新比七里两里康个人口话，欧甘来伊，欧甘来呢，一个在中间，南岭中，阿拉汤香个没人些，你新比落地呢？ ཁོང གི གང ལ དོ མ ཆེ སེ སེ དེ ཐབ ཇ དུ དོང གི གོ ནི རང ཉིན ཇོམ ཅིང གི ལམ བུ ཐོ དུ ཤེ ཐོ པར ཤེ ཡོ པ ཤེ དེ ཡང ཤེ ལུ ཉིན དོང ཅུ ཡེ ལོར ཨོ གལ ལ ཅི ཨོ གན ཇུ ནམ ལེ ནེ ཡིན པི ཆེ ལེ ཉ ལེ ཁང ཤི ཛོ པ དང ཉ ལེ ཁང དེ ནི ཁོང གི ལོ དོ མི རིན གི མི ཅན ཅེ ཇུན ཅི ཡིན པ གུན ཅེ ཤི སེ རེ དེ ཅི ཤེ ལུ ཉིན དོང ཅུ དུ ལོར ཚོང ད ཟུ ཤིན ལོ དེར ཨུ པི དུ ཅམ ང ནེ ཅི ཤེ དེ རང ནུ ག ཡོ ཅི ཁོང ཚོར ཕན པ ཅུན ཡོ ཤེ ཁ ཅུན དོ རང གར ཙམ པི ལུ སོ ལོ དང གར ཅི སེམ སོ ཤི པ ནང ཡིན ཤེ ལོ ཉིན དོང ཅུ གུ ལོར ཁ ཅིན ཤི ཡིན པི དུ ཚང ཇ དང ང ཅུ དང ནི ན ཉོ ཅུབ ཅ གེན ཅ ཡ པ མ ཟེ དེ ཆོ ཅ དུ ཚང སུན ཅ སོ ཅི ལ རི མི ཐོ ནི ནི ན གུ སུན ཅ པ དང ལོ ཅི མ ཅི པ མིན དུ ཆོང རི གོང ཚིན ནང ཡིན ཉོ ཅུ ཤ ཅུ གེན ལེ ཤེ ཡོ ཤེ Dada nyamli kanka tuanzi chakun so ni na tang shiwa ji yue la. Deda ne cozi tozi mi yidun nijia yin je sachir xiebi rinjal je yuzo xata yin bashe. Derin, Bejong Longchin Nyingchin li kong kamki Longchin je nga tang ngi ju bi hulam xiebi le zin nang. Oga nrunum li nu yin bi qi li nyamli kanka ngin kruwa oga la dinji yu de kong ke nyamli kankang. Di tuanzi xiang hlapyu nina zambi guo ni kada xiu yin bi qi ji sen ba ga su xia
1: ta zhe ge og la gong gan sa
2: gong gan ge la
1: zhe da ban zhe ko zhe le ya ni nam ling zong ya ai qi ra ge le so de ne ti na bi ge ji ge nyam le kan zhe ri s de ko de zhe la a ji de qi ra qi ra le ji zhen de zhe wo sam xi
2: le se le se
1: zhe ni qi ra ge tong ma de ni mo zhen de di xi na na
2: le se le se ta de zhe ran de pe yu xi ge zhe nim ling zong ge zhe ta xia ni 내가 정서로 직다 직 살롱 중에 있는데 직
1: 이거 들으시지. 다야 가서 거들이 아니 내가 저런 게 지금 미치 지지 단다. 샹 협의게 내나 잡으러.
2: 이제
1: 소셜 소비 아니 뒤 맞을 콜에 들어갔다 잘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2: 다 나랑 당분에랑 직 정서에 나는데 굳이 순간들이 정정으로 있으면
1: 아
2: 녹화시 뒤 손으로 짜지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는지 되는 때네 다 직 그지 성강이 나를 지금 이제 마르마르
1: 빠져
2: 폐자들도 켜 용을 지금 이제 마르마르 돌아와. 다 뒤인데 지네 지금 나란 게 섬이 보네. 다 지금 양아 내가 현다 지에서 지금 나란 게 빠져 폐지 했던 게 나지. 팬더지 이거다. 니네 지금 뭔가 들으러 가면서 나를 다 지금 이제 힘내 된다니 나다 지금 이제 더 나지. 먼저 켜 용을 지금 용법 빅스에서 소위 굉장히 고사 들었지. 굉장히 중요로 전화서 나를 쓴 니네 굉장히 전. 피곤해 가라. 마 다 로가리 시게들이 배우고서네 가 자상 레서리 너 가사가를 직 돈래가는 직 너는 직대히로 하셔야 직 가사가를 직 임식스나 다 직 니들 전 직 신이 가라 특제 진체다 도마도 드는 다 무슨 가사가를라는 직 신의 텐세 이제 좀 뭐 저런 듣고 이날에 티나네 다 직 나랑 가 진당스나 다 직 티고 나랑 너 림네 수세 되게 그 메일 가라 누 준비 되네 시 돈이 티인데 전에 다 직 가사가를 직 도왔대 시티스 무슨 로가리 너 장스리 너 가사카네라 내나 그 지금 니리 짬바리 니리 그냥게 텐세 망고지 니리 뜬세 니리도 다 뒤인데 전에 내가 말한 게 통용도 못해 뒤 동네 이나 대랍 그지 휴수 지디 전에 책동 급게 빈슈게 주는 거 이나 그 정전 날에 내나 보다 답지 내가 뒤지 가서 왔다 지금 리규도 봐
1: 리규로 봐
2: 리규 리규 뒤에 전 다 뒤고 말한 게 다 뒤에 있는 중 말한 게 제소에 지는 내 나고 나랑 게다 민 근영 잠시 지금 동영 뒤지게 내
1: 잠들이 따라야 뒤지다 어떤다 내가 제가 그래서 로즈데 내지 뒤지 지네 내베
2: 어 뒤지 있어 돌이 돌이
1: 체베서
2: 릴 릴
1: 다다
2: 뒤지 챘네 때 뒤에 있는데 때 거네 다 밀마테 되서 미스 종기 치면서 나 릴 뒤지네 미스 신뢰 텐제 뒤지 그냥게 좀 뒤지 나라 식생 그들 가서 책생 그 빈님한테 친구도 맞선 제발 되지.
1: 네. 나도
2: 좀 내가 현재 현재 진짜 지어서 다 뒤뒤 표조 맞아 먹었어. 다
1: 지금
2: 다 진짜 전에 뒤에 배대 쓴 뒤에 지금 가서 다
1: 나 대체한 담도 도마 지금 내가 좀 냠래 가서 다들 이 상을 하고 있는 내가 좀 봐.
2: 그래 그래.
1: 지금 도마 줘야 그 섬노래 뒤
2: 그래야 되네
1: 정중으로
2: 송다드니 동료랑 먼저
1: 디제
0: 노래 듣기나 남린 존터 니나 참반데비 소여바 오갈라지 고뇽와데 뇌서 통마뇽 원장 오갈라지 요롱 인제 니나 참비 전지 얼음 인 청라카더 캬르지제 샤모 도와능이 튜바 통두 거의 이라 가숑 리미 소낭 나초숑 대지 공기 니나 참비 쇠뇨르시바다 요마처 나미 니나 참비 쇠데 냐차 시여미라 다입시디 W-Bahila Dutang Gahiji Nina Zambi Suen Nyer Yubahi Deji Tamar Longo Yurin Dinbi Rang Yurja Nina Zamba Di Nyamba Lhasu Dang Manyang Gongpil Yongchi Chozi Tozi Mi Yidun Nijia Yenjia Saja Su Lariyang Namlin Nina Zamba Di Dabdi Nina Bu Zambar Suen Xiu Piawa Xiebache
1: Na Toma Tanda Di Tirang Gitan Di Suen Zat Di Dabruwa Zha Nina Bu An Di Jik Ratang Chang Di 사바위네 토그르도가
2: 레르르
1: 레르지 티 아이오스야 그때 심제 정이다
2: 정을 심제 정을 진짜 좀 더 당구야 다 내가 더 짬짜네 즉 같이 내가 더 쳇단지 디디 매중 것도 주면서 됐지 같이 가서 근데 님아 담배 좀 하네
1: 그래서
2: 로사원 선아 담사다 그래서 아 이제 더 들으라 그거네 다 제 그라 뜻 님이 되나 스타야다 향 세비 내나 세대 세대 대주도 다 뭔가 그런 되네 이야기 최용 지민 거라 像六十六十年纪，他现在六十年了，他媳妇儿拿来生猪去了，看来看来零零年了，
1: 是
2: 的。
1: 啊，
2: 天天是吃的，我嘞天天是吃药的，他没有时间没事啥的。他那了俺两个同学，晚上偷个在全当去呢，我嘞俺嘞奶奶亲，两个在底下上媳妇儿看来看来了，没得前面东西是嘛嘞，再
1: 吃。是是是，
2: 天天吃，天天吃。
1: 对，他现在给那个送用的他老公，那就出去给狂了呀，他那不像他上个月很多，就年那咱不特别给他这个，他就陆续都得多。
2: 네네
1: 바깥에 체제 네 다티라기 야 데야 지 그래서래 진행의 마냥 고베다 냥발라스 주주 양자 그래서래 내가 잡듯이 지 최소도 맞서 니 양자야 서도가 데디야 틀라는 지 도서 지 뽑아지 기기래
2: 돌돌 때다 드린 가서 차셔나리 정말 그 이놈이 님님 내놔서 됐네 카지 내가 군용이 세고 됐어 카지 다 님님 내놔서 잡아도 쓰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티셔 넘어지도 당연히 뒤동네 바닥으로 가서 다 하지 매에서 샤워를
1: 하고
2: 뒤제 뒤제는 민망하고 지금 하모가 되는지 다 다니는 노릇 지금 돌아내는 용지에 들어 누워서
1: 그때
2: 용지 뒤때 용지 전에 항상 노트에 답사마티 기시 다직 동의에 대한 이동 이슈 전인의 시에 못 있는 다들 너무 많이 저러러
1: 가지고
2: 이제 저러러 지금 그래서 이제 라타네 세다 타 뉴르죠 타 뉴르 다 딘데
1: 자체
2: 디 니베디시 순베디 그라 다 능능 정쿠기 다직 힘조 멍조 다직 디지 대주로 내려서니 디 다 가서 다직 그주 얼마 시원히 디 출에 요라가라 다 디 출에 디는 양선 녀제 그런 게다 가래 출에 디기 양견을 내내제네 와 어 장세 디기 제 된데네 양 들릿 당시에 가서 어 녹자 가는 땅에 이러시 기 딘데 제시로 지
1: 네 다 디 랍다
2: 现在拉不着了，这里现在写给拉不着了，等于有嗯，写个字专门那么写那工资的还是人来写的，人如拉不着卡的，等于有的了。啊，对，现在总给他的拉不着卡的，经常在那个咱们的那个那YouTube上嘛，对，这里就样子打着了，对不对？有的有的，可了，对，现在，对，都嗯，听说是那个字多了，那拉不着，那字多了，米，价格嘛，那通钱多的，其实有的，不过，这里这边。 그럼 가서 걸어 안당보 비지 안당보 이비 강그랑 티 거를 그라 틀로다리 시치 디즈 비지 딱지 강물레서 시에 디즈 방다에서 미에서나 다 옆에 가서 전자 뭐 가서 대서 미에서나
1: 당
2: 저희에 대 건데
1: 나가 대 말을
2: 믿을 일 다 된대 전 전자 디기를 봐 디게 다 가서 가서 지 공지 망고 지 그렇지 냠레 시에 서라 지 그다 된 미지 디요 근데 용법 있는 일 소소 그런 게 뭐냐 전에 용법 남성 용성 법 치무지 용의 미지 맞게 하네 그때 처음부터 야지 뭐지 하 가서 가려 야길 동두에
1: 그래서 그래서 딱이랑 게 내나 잡아도 지 그래서 그래 먼저 지 세버 보러 들어봐
2: 이제 이제
1: 예 언제 그래서 다들 퀄리티랑 소문 오시리 넘레레레 내가 잡아 요르에서 이제 항상 그 문에 대해서
2: 레스 레스
1: 아니 단지 그냥 그 콘소소 내나 잡아도 다들 손이 잡는 거지 다 추리는 좀 추리스 다들 이제 이제 넘레 다 사부기 내가 잡아 줘라.
2: 그래
1: 야 그래 양지 믹스 그 계주 가리나.
2: 다 딜레가라 티지도 다 내가 나고 딜레 차셔나 내가 시카라. 그거랑 가서 다 항상 해 가는 데를
1: 그래.
2: 다 굉장히 세리 먹고 지스나 다들 천도 잡는데 닝짐을 득세에서 지금 이제 잠만도 여라가. 동시에 리지나. 그런 신기 그런 거라랑 다 부디 다 가서 그래. 취방나로 방세. 까마 바지 계제 비듯이네. 그런 거 그런 가서 타워스에 차이는 제 제구요 자당스러워.
1: 어디 봐요.
2: 팀명 신고로 유튜브에라. 다 티베티 가서 그래. 이 속도를 그 다 배에 디지털이나. 그 사람 그 배티 가서 다 배티 면접 그 팀.
1: 이런 게 속도로.
2: 리얼 디지털 돌. 팀이 진행이 좀 나서도 즉 보고 나서도 근데 한 번을 쓰려도 그 사람 그 인터뷰기 그때 대지랑 이날 항상 예 그렇게 대거라 지금.
1: 이게 전화도 내 돈이요 맞아.
2: 돈이 그럼 해내가. 그때 이제 둘이 근데 이제 그 취직 담 방자 식사 단위 여러 점례강 이날을 기담나로 출력제 뒤 길을 그때 다시 하러 근데 가지게 네 가을에서 근데 말하다 네 가을에서 그랬을 때 그러나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그랬을 때 제지 근데 저 갔다 오면서 그랬을 때 가지게
1: 그래서 이제 다 주면 되죠 이제 내 집 다시 이제 뒤에 너도 찍 천지서 집 담으러 상사를
2: 그러나 그래라 그래 또 주민이 집 대상 들으러 들 또 뒤에서 또 뺏미스 거라는 당랑 항상 얘 그런 그 뒤쪽을 가나 다 두가 보지서 마시고는 두가 보면 그 디즈니 아탑 디즈니 선을 거슬러 가서 천도 유의지 감으라고
1: 그러더라고
2: 근데 디즈 두 나군 다

0: 그런 취지를 봐서 전도 기회에 되게 되지 거짓도
1: 일어진다 그 개를 비세스로 어떤지 개를
0: 어 다디 그런 가서 거다 중 기초 다도 매도 있는 매도 빵네 시행 되서 그런 전도 어디 뒤도 뒤도 전도 어디 유여라 디능신 다 그런 날 두 당부야 당부 때 뒤전에 다 보단 거 그런 가서 누가부터 샤샤장서 되게 혹 갈래글이 아니면 차 하는 되서네 그런 힘이 그런 조로 그 도가 그런 마법 그런 그렇지
1: 근데 남식이 저인다 지 사주기 지
0: 사주기 뒤 지 이슬이 진짜 사주기 뒤 지 이슬이 아니 사법 토세지
1: 다달에
0: 다 어제 뒤 향 레비 넘는 이날에 사법 토사 들을 이야기했어도 다 어느 즈 지 정수 들여는 거 있으나 다 정수 야 토사 됐어 사자 토사 됐어 마사 뒤 받아서 이날에 알람마서 그니 해봐 잠하는 죽이래 뒤 천다 그런 죽이야 그런 거
1: 아
0: 당님은 인터 뒤 가서 총래가 회사 된 엄마 타밀마 민 포자 신의 미스 지신의 세네즈 미 잠바나고 두바네 티밀마 다 티잠바데 큰기나 그런 게 감오시 시에즈 지트 시마서 리싱 내나 잠바서 지들 다 리싱 지트 리게 잠기다 지 그거 좀 알다리 추마 냄주 고기 있어서 그렇다 지 근데 잡아대 니르미 히지기 추탄서민 리싱 내나 잠바서 지 굉장히 리싱 내나 잡아서 지 계지 가이다서 지 당면에서 서서 능글에 티 따샤니 티 당면에서 니미 히시티스네 왜 사람 계지 요타저랑 비슷해 뜨글게
2: Uga laji tuksu, xing yor tuanzi teta ne, li mi je zaja xata yinbi. Xing yor tuanzi je maung la, ngarwi wedong dinbi lambu xing dupi sen xiu da bar nyam maanyong. Kongka rewa dar, du da da, bue yong ni tuanbi, xing ro bi tuanzi maangbu xing la, ya qin zi xue bi nga yue tog je yue la. Dewi gong rim ne jang, xing ro bi tuanzi pe ji dong qi, maang pin si ju jang, rab dang, rin ba duan nang yue. 생겨져보나봐 대린 배경 롱친 닌친 리콩 감기 롱친자 나당 이주비 휴람 시비를 지나 오간주놈 리네 싱비 치리 냠리 칸가 긴코와 오갈라 딘딘 휴디 콩가 냠리 칸다 디이 튠지 향 합이 내나 잠비고니 카다 시긴비 제진 민티디 심바 가스셔
1: 그래서 단단 정말 저랑 냠리 칸데 주제 아니지 콜리티랑 송송 아니 다 용법 위원은 먼저 자전거는 팬버리스로 계속 겨울하는 나는 미끼를 겨내
0: 겨울하는
1: 아니 삼나 디제 디제 단다 티라기 냠레 간수도 아직 너무 티라를 따다로 디크레
0: 내가 미 당보들은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전 준지로 봐 내가 팀 맞추는데 총총총 말이 님기 좀 시 가서 다 뒤 배기리 더 내가 근데 중요하다 그때 능미 당보 누구를 제기를 했을 때 능미 교자 되게 시안이요 당보고 가라랑 하는 게 내가 시티 있는 당보도 있으면 님명도 믿으시네 심지어 지금 남녀대에서 나는 삼루당 제대는 저서 가시 삼루당 제대는 폐기하러 증을 잡는다 폐기 증을 깔래 가고 내리 증을 다 꼬마 다 가서 그래 연구 정신은 연구 증을 다 예열 가라
1: 제자
0: 딘데이 쓰러지 꼭 딘데이로 저 지금 나랑 내 지금 삼루들이 지금 되네 나랑 게 다 지금 그저 뒤에서 또 못 받치면 된 얘기 있는데 니 자신서도 제 일을 요라 무슨 아까 저 뒤에 당한 일이 일이 내가 지지 일이 지고 굉장히 굉장히 재미가 요새 지금 되잖아요. 어, 그저 티셔츠. 그래서 다 내가 선 가이나 딱지 제 자리신 하.
1: 가디오.
0: 타경에 내가 되지 맞잖아. 내가 찍 제가 찍잖아. 되게 영향 걸어 모르겠어. 근데 하 타경에 이제 니마지 결혼을 했대. 저 저게 기대 지금 길이스. 정래 돈에 이거 가이나 되게 좀 길이. 내가 선생님이 되게 얘기 늘리는 때 그런 남서라고 하는 유저로 가라. 다 티인 디스는 티 돈이 있는 때 문장 쓰리는 이는. 소소 저러 가라. 다 티인 디스는 망설어 있어 나를 둘나 못 답이 해들이. 두까보도 티니 받아라. 내가 쳤던 차이에서 말이. 이제 다 뒤나네 간제 어 개발 중심은 멍석이나 그냥 다 지금 신뢰 지가지 있으나리 쓰임이 나는 거지 가서 거래 쓰임시기도 막 선들이야 다 지금 딘데기 간제 이게 두서나 말한 게 대해서 말했다 뭐 딘데기 자서는 지마 유고 딘데기 자서는 어제 나 했대 니데 지워서 이제 얘기 지금
1: 좋아지 그냥
0: 건데 딘데기 자서나 뭐 대체 좋아지 쓰는 거지
1: 다들 제가 냠버를 했는데 지 직단 내나 잡아도 달로 다 잡고 와
0: 냠버
1: 따로 먼저 가져 드시나
0: 다 디고 갈라라 디리 답이에디 소소소 다 먼저 소소소 답 다디디 답 전에디 가서 봐라 다저 망보지네 유럽 트위에디 디네 소소 텐제 나 휴치모지 잡이라 시동네디나 미드디 이나르 디 마샤 걸게 디카라 무티니란
1: 다나 무르 쓰게노 그제스
0: 어 무르르 제나 갈라다 디 자만 뒹진네 뒹진겹추 예자 다 차글링 예자 뒹기들 야 틱제마 다 저르네 타야 막 경에 주네 주기 봐라 다 건너서 뛰는데 다 김정 선수 양 힘내 쳤다는 거. 사실 지금 이 날에 양 미스스 내가 쳤다는 게 개발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우리 베리니스 우리니스 배치 뒤 이날에 다 전반 민재 득세 중에 호세나를 항상 다시. 사실 민재와 민재 유스 뜻은. 그 중간부터 담서 더 가지게 전반 비밀을. 둘이 신다도 맨날 그때 항상 양 배제를 하는 거. 다른 다들은 하는 게 좋다. 정다들 이날에 다 당가스 때 유. 강가세 강이선 대지수 오늘 강가세의 대지수 능거디 보던 저목 강가세 여러
1: 저목 강가 딱딱 딱딱 저목 강가
0: 그진 굉장히 여러 테디 유튜브에 딱 딜렛대 이제 강가세 향 레뷰 강가다 이제 내놔 잡았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유민 편제가 타오르와
0: 리리리 가라 어 진짜 이리
1: 네 다들 지금 저랑 근데 저 어떤 망소 전에 뒤 수두고라 뒤에 지금 야 망소가 태가게 한지 태도를 지금 내 맞다 되는 컨트롤을 지금
0: 민규디 해봐 들어서는 다들 주가보다 나쁘디 받을 고문치식 다 모즈구 디바라야 가서 다 번일 용기 야매도 야마리 이렇게 안 돼. 다들 야매가나 야마스티서 뉴뉴 먹어라. 진짜는 너무 고문치식 다 모즈구스티즈네 뉴뉴스를 때 다 고종에 강나 야마 동자다 지금 이제 뒤에 있으네. 다들 휴레 용법에 지금 노래 이렇게 강나 써서 지금 로사 땅에 이렇게 다 이날에 행운의 배야 대형으로 깨 탑이야 산에 깨 이렇게 걸어가라 진짜 진짜 것들
1: 긴장 비주 당해서 아직 팬더 치고 열어 봐
0: 돌돌 그냥 다 일이야 자셔서 너 대신 종선 자셔서 다 지금 개라 비주 이날에 즉 힘내 이게 되지 하고 가도 되셔서 또 페미스 그 밑에 팬더 어디로 됐어 다 양 주가부 이제 있으면 디지털을 가서 망소랑 다 주가부 거기서 양 주가부 화 제자 다 주가부 걸 고문이다 모두 숨지기여서 두 나고로 고문 숨데 모두 지키 모두 니 고무순 다 지금 배송 써 이르지.
1: 아, 네. 다 단단하다 저랑 그 내나 잡아도.
0: 눈이.
1: 뒤파 진속의 제시적으로 딱 근데 실례나.
0: 다 드린 가서 저는 다 담은 놓아 저는 눈이 좀 다 레지에 되게 이내 마음이 로다르 시직 잘라내도 바르게.
1: 네, 네. 그래서
0: 그래. 대설이 있으나를 다로 정말 정말 시식스.
1: 아, 네.
0: 다 뒤뒤에는 내가 항상 집상도 뒤지는 거 지기 자야디. 맨빌. 다티하 단데 민정네 교육이 되게 저기 삼제네
1: 그래
0: 유디니 이제 요래 망보지 그때 요라다 강구에 되셨는데 다 가서 갈 이야기 듣기 전에 나랑이 났음 근데 그때 들은 가서 걸어 뒤쪽으로 가서 좀 좀
1: 다들 지금 저는 그 멤버 양 사실 심해라 단데 뒤쪽으로 가서 소야기 사실
0: 소리다 열이 열까 단데서 뒤쪽 딱 세부카고 텐자니를 좀 정해서 요라다 보다 대소를 굳이 정으로 시스 뭐 이제 그 인스타 소소 개개는 주변에 다 굉장히
1: 동기나 해바르 정도가 아직 초라서 아직 하마를 근데 살아서
0: 다 그러나 네 가서 거래 선반이 형이 담아지 얘기 가 있어서 다 당고 소스 처밤이 되고 야마는 망고지 소여 차서 라제
1: 아니
0: 에 다디 잡아 소여 준비라 디 소스 처밤이 되고 찍 망고지 냈어 소여 차 소여 차서나 잡아 지금은 다 민게 남았어 그러지 좋아래 님이 뒤에서 랑게 내려 밑 제주에 요가리 이나를 이 저도 아쉬워했어 사실 근데 다직 연기기로 하네 원서랑 이서는 총털 연기기로 하잖아 다 그런 띡띡띡 가서 먹으러 하면 그런 가서 그래 띡띡띡 소원 들고 그런 가서 그래 자리에 시도해 수요 자성은 또 삼박 가뿐이나 마고 기상 충중다 아직 이제 이서는 양고 삼박 여야디 더 하소 종예이나 가이나 대세 더네 양도예디 휴치에 지다 뒤지 삼박 나고는 찍네 믹사 하마고 하지 미망고 지게 다 그래 강제 인디션 잠바 너무 중요한 요로 쓰는 데서 가서 가서 같이 캐버로 하네. 더 가서 갔다 님 건데 이날을 마음 먹을 거야. 이제 뒤들. 더 그래 단다 님 전에 잠바 드는 미시 다 나랑게 단에 전에 잠바 드는 미시 밑에 이날을 다 나 두고 친구가 다 지금 럽다 그런 다 딜릿 당해 가라. 맞아 럽다 님 이제 시릭스 얘기. 친구가 좀 달라. 다 뒤전에 휴구로 잠바 찍어 매를 님 님기 텐세 잡아 뒤지. 되면 되게 밑에 미세잖아. 단을 소소 두고 특제 럽다 당 디지 라자드스 장 티존나 슈그루 트루고 디 랑종디 쿠기 탈로 다치마 테니 요레 담마레 요라 데스제 양니지 첸 지마 라자디 라치 지기지기 지기 라치 지기 라치 지나데 데하 딘지세 데 무테니
1: 체 체마로
0: 체마로 하다 데 딘데 첸니
1: 예스
0: 레미세 디 타치
1: 다데 마오 사치스
0: 레레레
1: 나자
2: 来听第三个八堂，总之雄心，蔡林团长，年长党，这部制作雄心，罗正希入，谢谢清官南京，拍部团长来接任，他怎么接任？
3: ཁྱི Drenka Sibilan in Huju Tuchunu, Sibi Jubuda, Sibi Tinzer, Sibi Jundanchi, Nanzilin Tinson Jajeshiyu, Sanla, Sichinu Dunyu.
4: Sibi Jubu
5: Sibi Jubu
3: Sinanabado,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되는 곳도 야랍 접전을 다 받던 규제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거리
0: 대죄 말이 빠나 녀우 총초되는 곳도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모 여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제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我是想准银七七对土豆安全连前年班格斯学下了门天安全连前年入西比中当西比中当罗村主播怎么错 드랑크 시비 존단 수치 뒤쳐노 시지로 진짜 콤파제 시비 존통통제 수지인 사차제라 시 지로 진치 요시 드나이나 사마제제사 사마제제사 차뒤 니마소하는 인티시 하가치운뒤 고차티코나다서서이오나아우나창원슈티수니가고콤바제지인잔나센타지휴시 你们是谁哈卡吉吉吉吉人的哈卡马嘴巴西吉罗金的西吉那个从农人尊学习西吉那个李洛英的斯多个西吉罗金的啦新的苏南新学习西吉罗金的那一男孙女我恐怕我们自己做全身定心那一学习这点你们把你们下这次人的
3: 吉罗金个西的东宫个出现的三塔吉土地从那瓦个大吉都有的学习西金那个荣荣个从的集中集中东行原来西吉罗金的将宁不定定的转将宁马的所完了宁都能学习新生将比西金邦格个西吉罗金的啦到宋大桥 就不一万了哈干过头个从主播马姐马姐呢他你妈是热的哈干几千几千人热的哈干千人热就对对绝白些呢谁来如果转呢看到一个戏热的西吉罗金个看你呀呀呀转呢谁呢哼等着这一个短期间马姐学习
2: 你们是热心哈嘎几千种的西吉罗金的打扰我们农西萨玛姐姐萨你们所能懂的学习对是婆娘自己的难大的因如果没得往咱们家更加良心跟哈嘎气味就是了西吉罗金的给西金大哥从农了最特意学习热的西金大世界个西吉罗金了你从也没事
3: 你妈这个学霸，咋都你妈怎么能自信？能看个他你也怕你，四月的匆忙村里不断完呢，人人说说个那个来办学习。谁的？我给个十几楼进村村嘛的，前晚呢，一次的事。这不村村错，得让个那个的村里了嘛下。 손이다로 손이가 리가 용시 릴로 잉위 카요사 인마뇨
2: 厕所就是的，路是谁多，人是谁，出车是谁多，该擦是谁淋着拖鞋谁。对村呢，给这你的样没得比。对村出车是东南，荣哥厕所的出车东往东扎行，联络银行呢，没谁东西都东位，就困难里没得比，挨板多不个过。卡别了呀，就没得再去死亡站。这么大龙气满面着死亡硬币清楚没事都没动话刚了偏偏原点神就玩没把戏故事。

0: 이뇽마 우자시
1: 호에 키라 갔나네
0: 됐습니다 하세 부모 잡아두게
1: 하세 보면 지다 담민도 고
0: 제가 가르 잡아도
1: 하세 붕구 잡아도 아 머신에 키라 붕구라 통중은 되세 요 말다
0: 가리나
1: 대사 붕구 등저에 제 개업 세무시 더
0: 인규 말해 와
1: 대사야 벽에 니들 다에 돌접 쳐버려 봐 어 제자 총어 땀주 세대 땅 받아가 부고 등저야 람교 야고 세워치기
0: 람교 괜찮지 지금
1: 애드스기
2: 베베 틀라 총장 인야 람람 지찍을린 시골야
1: 多少了
0: 喽
1: 其他谁这不顶着有瘾啊
0: 爹顶你俺那么的这个时间谁当然的
1: 其他个那么了用啊用啊用啊用啊
2: 阿姐干嘛了多姐阿姐干嘛了多姐生那民都嘛拉松
0: 打不打
2: 阿姐谢了了顶你阿姐谢了了顶你
0: 卡得差不多
2: 年没参加戏拉戏
1: 卡子去哪里今天写秀差了我那人写当写不写的名字呢俺从老三的样讲写多
0: 等等
1: 今天听到前面有没
0: 哦
1: 老三搞不了当然忙学写的卡得的呗
0: 我这老三那写卡得当当嘛的呗
1: 毛的老三的当然忙学的你抢写
0: 抢写
1: 听到谁啊却将整体名古的微博那些拼命去讲地道娘婆抢先娘婆就等地长发你抢给
0: 很有鬼没
1: 那当得过呢人就需要才给他写你呢抢东地抢先奶奶娘不过冲动是个大
0: 阿嘞
1: 大姐呢抢东地迎接名字抢先哪当过
0: 迎过冲
1: 先行到当奶娘抢给婆的大大的一个马嘞
0: 你迎就马嘞喂
1: 啊这用用用啊大姐呢爱抢的东地天天给先看东西对得起到哪当婆大概第一个到我们的
0: 你好一会一会一会 One Two Three Four一杯二锅头哦唱得眼泪流哦圣诞寂寞愁哦好汉不回头
1: 对卡了那怎么的这个鞋子出大学去想看看我们东北人赶快塞给他学说
0: 好嘞大家呢你鞋带不及当
1: 有啊有啊有啊有啊

다리 따봉아탕 나케 숑휴오이야 나타시 헤바다르 땅이 니케사라 노르 소바레타비야 나카쇼쇼제 가테바레가 나가비 로르주 테소리야 니상케 커카 가디아르보레테 야탐쇼 메비 에턴도리야 야탐쇼 접사 다멜레리 야게데 메리 엘알로라야 야게바 접사 다멜레다리

mandi par ani ma yanda bodu ma njendo yosh to nje pala paru paru le chere ani raran so so ge jinju de thambi go ni ani nje de che de je ge cha ze ki nam se ni cha ne ge jing jinju nai de nam na ge no ba am ta me ge ji sa am bi mi ni nam jinju na ge ji nam ta do wa bo am ta me ge ji sa am wa ta ten re je ni de ni zo o ko nje sa ge ye ni ye sa ge ye de ni mi nje ji ni ani de la chere ni ye ji de so so de pan je da re de ni gendon chimpel je tsamchi la deter kabo am tanjir se thang ngam lodru gongje nam mata tribi sungur so yueta di indi zilo ko yewa deso namrang deso pa chisa ke yote kaare isa na gendon chimpel je tsamchi isa ta gendon chimpel je tsamchi la kanyore isa na ani yele namrang re re re gendon ono ko pa yewa den chido gore njendo gore kakasoso kando gore deter kabo am tanjir se thang ngam se ni ani di deso ko pardala ani njede ke che deso odo yakni tan da da ba chiri zena ko ye yu de zhang ni ba ji me ba ji la ani ye chi so so de pan je ba le ni ga se na ni me nge je la de ci yo se na zhang ni ba ji ke yo ba le gen de chi be ji zan chi la su mi ye nga se ni ko zhang ni ba ji ke yo ba le ting de zhang ni ba ji me bi ge ye ji ji la ani ye chi so so de a ye chi ni za ni ye chi de pa ni jian de wan de da ba la a ni ba se ke ni ba ge ri ji shi ta de ma ba ge ya ko ye yu de zhang ni ba ji ye ba la ani ye chi so so de pan je de wa de yo ta be na yu wa nga ne sam 처음 면 룽음 나카오다 너다버는 저 많이나 예사게 겟 거래잖아 뉴와 아세야 저 뒤는 뉴와 아 니마이 바 스마이 바 뉴와 아이 바 오고 얘기도 장 니바지 땡키시니 아니 대강이잖아 아니 혈 난랑가 보데 레레레 고 만디 바 이제요 오 삼 처음 면 룽음 어 뒤에 뒤에서 뒤에서 그 지서 진주도 텀비고니 아 아니 이제도 아 체디제요 되는 자기 따지는 독삼 장신남 세르냠 파비람 피맘 범밤 코로암 동가로 오야 디비스 자히타 제세니 오 얘기도 치르스나 자히타 제세나 장기바지시니 아니 디지스라다 예치 소소데 얘기 들리 판트니 아니 판젠도고요 야완다보도 바깐도고요 둑삼 장신남 세냠 세니 디 파들라 아니 제데 치데 제노고요 오다 더더블 치르세디 아니 아 까는 게 지금 제바스 오야 디비스 예찍라 그런 난다 담아데 소소고 마디파 아니 봐 인제도 아 대치르세는 바르달라 인제도 체도여자니 아 어떤 인제도 그때는 예바리 아 대치르센다 니까서 희지 근제바 응이고 존나 버티 단 제비 코스 똑발라양 강여바리에서는 제비 코스 똑바스 제바가 노는야 득이바 대 강여에서 바이나 지 아 아니 좋아가 것이 아 대라치르는 용달라 주의 된진 제바스 좋아가 남바 그것도 반제도 되네 좋아가 님바 좋아 된진 제바 님바도 치르잖아 배나 최라 고르모 예담메 촌디사절 감가스 오 예담메 감가스 오 예메 감가 되니지 파르달라 아니 니디그체 담아지 담다 아마 야미자 너 답을 처리세들 태송 남진지 좋아세기요 오 고 태송 그존라고 하시니 독박 그존라고 하시니 태송 남바진지 그는 좋아지 바래 고모 여가 메 타마치니 자지 감가테 고 타마치니 너 답을 치르나 고 치크론 거 토니 태손 거 남아도 있고 텐데 봐시 달라 태손 남지 이제 좋아하세요 되네 리스마도 치르잖아 촌 디라 감 졸라 가스 디인들 자위 찬이 치르잖아 고 마시 받자 이제 좋아해 나야라 태손 남아지 이제 좋아해 나라 당한 남지 이제 좋아해 나라 승가데 고로 저렇게 되게 롱고 생고는 마시 받고 망이니 디바티 찍봐 잡어 지네 위자다 치크 남아게 찬이 디바이나 아, 제가 고모 여담 답에 마히 받더니 좋아. 네가 너는 태송다 당하게 나봐도 여말해. 니바데 저라 고모 여담 메스 이제 지금 나봐도 돈이 그 태송도 남아진 줄 좋아지 잘해요. 왜? 근데 전 니라 감 돌아 가서 이제 니다 돈이 그 너는 가루지 당하에 시기 받아. 어 당한 남아진 줄 아니 좋아지 잘해요. 데이비드 이제 자유 찬이 지금 연반 나나야. 아, 지금 나바게 차니 지 좋아 잠다 지 태손 남진이 좋아다 지 당가 남진이 좋아 이 장이요. 단지 가서 좋아지 가서랑 가서 얘기가 라는 거 놓나다 하장 그 냥조 기사가 내대지요래 내대도 가르에서 봐 이나 빼나 가서 그 뒤지는다 아 이게 또 참참 나토 그 기사이나라 연결 하바디 이토 좀 가서라 아 초라 고모 가서 여담스래라 초라 고모 가서 여담스 초서 옛남스래라 초라 강 기삼스래라 된제 그 치리세 빌 아니 아 njulumanata gala, ani kamla sopaka, ani njidik jate sujani, ani chuanjaviki naba mabuchi peshe tongi. Zhine weja chela gor katsu yotam siya kisha ndotabalin tsuba ina, ndotabalin tsuba ina, ndi kaji tamage tam siya de tengo manu chirinko, hama.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와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와카니 데 모기 토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파게
1: 아빠 무슬로 아펜제사마죠 파친조사르 지 진조바템바덴호 콩게 나얀데루시르
2: 아빠 쥐드라마세 쥐야좌용세 쥐
0: 파기
1: 보모슬로 다스 아발라 담바 덴사 손도 어?